0: 보이스 전에
1: 전에
0: 모두 타면 보면 전에 보면 10-15 마마크 15 southbound on the top on the Sawgrass
1: 마마크 15 southbound on Sawgrass
0: check Foxtrot Echo Zulu Sierra 97 gonna be a blue F-150 pickup looks like I've tried one transport
1: 10-4